자여증 아파진의 정어 보이보 송사라우 탑랑 스만당타오 누여증어 능리 마우나이 그스강어랑 용자여증 아파진의 정어 보이보 송사라우

처제 탈바이 아파 능어 셔그 아르 엠베 송샤크 박나여 대 동나이 마니 송사라우 하이 가세이브 능크 처제 탈바이 아파 능어 셔그 아르 엠베 송샤크 박나여정 동나이 만네 송사라우 하이가